용인 나샤 죽디기 코로 어뎀 딩소 뒤지 나샤 뉴조베기 탑 뒤주야 비아진보 얘기입니다. 어디 비아제 비아디기 뒤지 디 나샤 가자기 까블링 가자링기 나디 린종 뒤주 나샤야 가자기 바바리 뎀 가자기 센주쟁이 보조 뒤주 병베기 어뎀다 라버기 보조 나신 뒤주 병베기 어뎀 뒤주 개보지 내 주일에 유대기 다 죽통 농태네 유대기 디다베기 개보지 내 지 뒤주 가자기 센주쟁도 지주쟁 다 디디 주기 가자기 긴 발제 뎀 가대지가 온 기미지 나샤 간텐 납된 가자 칼로야 슈셰 다 어뎀 가자로 년치 뒤주 셰셰 칼로야 메켐베 디서 가자기 디라디 각탑 야리니 디로구탑 디 농추비기 어뎀 가자기 찰리디주 농추시베 다 디주 찰리디주 가자 간 농추시바 지네디 딩서 뒤지디 나샤디 다 뎀사데기 미디주 사카 되대바 야리니 요 잠다 아피아데기 데데기 이 야리니 이 토베기 어뎀 탑야긴 디주기 어뎀 경험 명망다지 예드레 겸베 데 콘디 주기 다디 꿈잡대기 총잡대기 꿈총잡시 보조 중중대 주 두대 꿈잡시 랍틴대 주대 냄 꿈잡대기 랩디라 다 요 인교도 용연대 대전 대디 인룽다도 다 보조 중중대 주러디 공기 얻음 비아디고 일동대기 아니고 골동대기 공기 딜러 잠자 비아디기 꿈대 주 잡초도베 어디 비아시 비아디기 나자기 림콘나샤 파마디 주기 쪼쪼디 므랑기 보조 부지 보조 중중대 주 나진대 주 럽다 주피기 얻음 보조대 주 예바전데 가주 추주고 갑대기 보조대 주 럽잘림 넘고버디 팅소 되지 나샤데 랩데라 계지다지 인캠베 감보슈바즈네 다 함제 공부 켄신보에 겸베 딩성 뒤지디 자리로 렘메 겸베 딩성 미디 주기 미 코카나샤 간 노삼 예보 공기 간 다 벼벽이 어디 미 볼랍딩 하자 까기야 필레 필로랭 하자기 미 빌라다 되게 미기 유심다 딩 하자 하 자리고 미 주 겸베 대성 하자 그 공기 코카나 간 예보 어디 딩 하자기 켄로 미 주 겸베 어디 벼세 벼딩 하자 딩성 인내래랑 하자 그 투 잡잡 너 되게 랑기 보조 벼비 보조 충충 되줄라 가주 주주 다 등 디지나샤 럽다 만주에 버섯 가야메 법에 탐제 공부 럽다 유도비 어디 벼비 값소 버섯 디주기 가주 주주 럽다 타링고 버섯 짐칸레 럽다 사테 양다링고 가주이룸 김내 겜버지 인지 면지 버섯 디러디 럽다 사테 개와 전고 버디 딩서 인지 면지 디 랩디라디 카치다지 텐디의 법에 디주고마 임보 벼디기 버섯 나진 데조 다 딩서 디지나샤 럽다 주고마 임바 터림 럽다 주나샤 독디기 경이 칼에 버저대조 총뒤나샤 진심보에 겸베 인유다다 딩성 버저대조 탐지 공부 넘버다다에 시에베 콜로다 딩성기 툴세레 유디기 공기 간모 렘 간보 말임 간보 켄수시에베 딩성 인룽다징아 인레 슈어다도 카기야 용인 남텐 발제 남텐 랍딩아자기 인치시 추보가야 메보베 발제디 가대지가 텐줄랍디 어디 비아시비아디게 파마기 가주주주 버저 더림 럽나나 예겐러 인룽 꼬갑디기님 아따 재미딩가 버저게 다 경이카나 유바전으로 버저로다 딩가 젠지 딩가야 피마추 바야레니 꼬갸마추릉 딩성 뒤지나샤 카벌레 유대야 버절러 님노 님피아디게 버절러 꼬갸고 버딜립디랑 게지다지 예겸에 감보시바진의 딩성 미멍젠 유어 미기 제본 연지 야레니 미기 피아동 자동아 자기 짤레라 켄미추 겸베 다 딩성 찌디 지보농 바진의 가자기 죽통농태 존나샤 지수셰베 딩서 카팔레 유대게 포지 지수셰베 딩서 버조 충충대줄로 고거거디 잠타 비아디게 동주겜베 저와디 다 빼지 잡아지네 가인슈바전노 버조 충충대줄로 딩서 더뎀 다만도에게 지렐대조 야리니 슈바전노 다 콜로 미타이 디조뎀 다와 콜로 셈가베게 뎀 짐지베게 잘라대조 다만도조 덴디 핀바전네 버조 충충대줄로 콜로 랍시 짤레메게 디카딜렘 카테말렘 미기 어디 밍어마시 버지마시 보 콜로 간피아제 제도 납득이 공기 농삼이야미 겸비 어디 배시배리 공기 상태다 미라리기 어뎀 짐집이기 자가다 만도 직다 어뎀 빈벌레 버저디 어나로 중중디 다 집에 하망고 야레니 콜로 렘 감볼랍데 다 어디 미딩얌지디 유사바잖아 야레니 콜로 어디기 셈디 어디라 꼴추바잖아 어디 꿈잡킨디 미디라 랩디라 잠다이킴 어디 비아시비아디기 파마디주기 버절로 가나이눙 킥챔베갑소 톰나샤 킥챔도이눙 럽다나 킥챔도이눙 버저디로 꼬갑디기 람콘나샤 야레니 미 다만도 미 ngomashi 보지마시보 야레니 미 ngoshi 보기 인룽
damandoe ki chimsebe ki chala ta cheril de jo damandoe jo phimba chuno so te odilo phoso dilo samachu yalani manzabe ki odem kalop de nara nongo podi leptiro kichitachi ingembe khambo seba chine phoso di jo lari ki tingso ti si nasha de mi phoso kum jap chin de jo de chawa de jamta de odi ingembe cheril de jo damandoe phin jaba chuno phoso di ki sawale odi nasha khong ki damandoe ki thimi yubi ki men de jo lukse ta damandoe ki odem lu saba chuno Kongi odem zonte pozodigi sawale, kongi zonte temi show sawale, odimidizigi leptero jamta piatigi, pozodilo kanaki gudo, kandi lapshimepo piati, odi kiki yuzu tobe, odi piasi piati kimnasha gimbo di zugi, kazu zuzu pozodi zulo, de kalob zanta nondigi, mi ngomashipo, inu, mi ngoshi keki inung chiri di su damando, saweki sam samando, odem pimbole di, zonte odilo di, Pinsot, Lensu Bazile, Sonte, Odem Jimachu, Lobjat Nangu Pobi, Kichita Jacambe, Ode Piatigi, Novajonodi, Kazuzu, Odem, Damandoviki, Kenyan Ditsu, Parche Ditsu, Yinka Damando Tension, Odi Gaksu Shibi, Shushi, Odi Piace Piatigi, Tawa Chidi, Odi Inkembe, Tan Yipin Nasha Zipo Novazon, Tingson Tizin Nasha, Aziji, Gunglodi, Azita, Gunglo Ketile, Ade, Tatingson Tizin Nasha, Pozo Ditsu, Bomjing, Yusavajan, Tapami, Kikalob Ditsu, Odem Santi Kongita, Lari Tata, Pamagi Kalop de Zusinke, Limpiati Kalop, Pamigi Kalop Ninke, Lari de Tap, Azi Pamigi Kalop, Maninke, Rana, Azi Keta, Zoki, Odem Pozo de Zuishebe, Te Dile Yutiki Pozo de Zu Honor, Korota, Torim Lobdagi, Tizina, Odem Lobdana, Lips of Vazine, Honor, Korodam and Degi, Ro, Moshi, Zotigi, Odem Pabasa, Yutigi, Rota, Charu, de Zunyamzi, Ronki, Takepochi, Odem Damandui, Korota, Zumdigi, Kepochi odem gato kito tonki kembe. Odem nasha inung ta damandoeki sam ditu le yudegi ya. Odem yenka ditu tenshi odem ya tensu tobe. Tingso damando ngachagi di zukton lungteki ne chitzule zupono wazine ta ngachagi na ngadi nasha to odem tarung genyen ditu me kembe. Tezo ngachagi ngadi yenka yalini ngachagi ta ode gyaton su nasha zupono wazine ngachigi gyagar gigiro gyaka kiku ngadi su nasha zupono wazine. Dedawegi kepochi yenka di toto tizu nasha tenshin po yekembe. Odi piashe piatigi tingso tizu di nasha di ta yungki da tim damando kepochi zoja yekembe dem tizu odi kidi tim di kidi odi kengin di zudi gak misu po betak odi tim di kadezika laklen tezi la wazine odi kengin tenso bele chukyu odi gyable chukyu di tim di lalim piatu tendube. Odi piashe piatigi di kazi zuzu ngacha kirang hilero pama di zuki zawa zawa pama yalini kim nasha zimkong di zu nasha gembo di zuki Om di tulah labja di damandoi labja di tu tingson tujuh nasha nanggu pada lip tera kecita cie sebe ta tingson tujuh nasha ingyo ta tamce kongbo rono sosogi misi nasha rara sosogi tujuh nasha tamce kongbo ta tu mantebo adem tengsebe bahasa pam ngacagi kongsi kiole zim kongsi nasha juirung pam dong posegi panasha kepo delwa miten kembe pam posegi panasha kepo kamil minjung kembe odi tembele di kan tengsebe pam dong posegi panasha de nimle nim piajele taring taring Rong ngaca thamce kongpo chi ngaca zimkong chi nasha yu yirung tizan taring taring yu todem odim tenshebe. Odi piyashe piyate ki pama ki pozole leen piyate koke bachene pozang ki dila manyenpo chalero mebobe pozang ki ya dila labja nyenshebe. Sawadi ngaca ki labja nang chukupo taan leen piyate ki pozoge koka nasha tam yu chupiki ngaca ki tam di kyapot nangwa chano di di nyenka di zu ngaca ki gak chupiki nyenka inkembe. Ta tingson tizi nasha pozo kumchon labkende dem zante ki yutab ngaca ki toto yagar nasha zipo nangwa chano di toto di kumchon labkende toto di Union de ang tongbu nasha chai kembe. Tadi ang tongbu nasha cha hane chai shuwa janadi. Di poso kum yapshe di toto kum nasha di liptira jamta. Kambo siwa jane pama ki poso telo tongja ke kapso di poso lo di pazu kan kan yom pin kan kan sabiki samle yudigi poso di zolo temi zao sawa jano poso di lo kana kikto kan piado lapte kande hamingo kembe. Takon odi kikyu sawa janadi de damando wiki union nasha poso di zolo. Hololi odi kumjap kendi zolo shichi ni top onale pozo diki mizi dite naksu nasha gidobe odi piace piategi ngachagi pozo chatezi ngachigi ngachagi kogale pamagi kogale zombling di nasha kikdi chen sawale zote ngacha pozo dilo bombom zote ngachagi miki tena chuchu zote gi lip dilo kalop zangta nongu podi tingson tizi di nasha lip dilo keji tayin shushin laso sinki lingye disu ngagi di tam
七几年级听说得罪那些保作组工厂压力的保作组表位的但拉伯的保作组表的卡密的有的做那些就给搞了多少级别的小人他来临第一个送入唐伯皮都因生气来面的做什么呢